캠라마세 아니 간독 인세봉히모 남상약풍 힘삽조삼바 아인 아니루모 다융복해주랑와 군에 아니 간독 인세봉히모 남탄 닥둠로 세와로